0: 먼지 낭방도 마.
1: 도 빌어.
0: 비납시가 한타 남타데. 에끈이 납치기 살아 건다가 시카라라. 살아는 파낭 탁티다디디. 살아 통당이 딱히 엔데기 말아하. 낭도 빅나인 부빌레네다 수시카 탈라. 타나무 낭내 티게 더 부타나무데. 낭내 제가 해부디 빈수다리 더 부타나무.
1: 탄 남지허.